0: 강구? 예, 강구.
1: 얼따니, 뭐니?
0: 어? 간방 깔게 없네, 모두 사람이네. 매트리.
1: 자오, 다마로 갈로 띠한테 알려주지. 수위자오 띠야.
0: 맘, 깔, 와그로 마라.
1: 아, 다마로 모두 숨기주오. 아니, 조이 조오, 아이나마.
0: 다루노가이 쇼그나리야?
1: 또 아슈.
0: 아주 멋지, 마시는 뭔가 보다 배차다. 엄마, 캐치 거리, 엘레.
1: 아, 깔콕, 쪼리, 까르마니, 캐치 거시, 또? 아, 또, 퍽트, 카틀로, 쪼도지. 빨, 하베, 파치, 쪼, 아부, 터시. 또, 로트로, 웨그라, 베시네, 카오, 파시, 아, 까이, 동추.
0: 쪼이, 우토, 나, 캐치, 또. 너도 미안해, 오빠. 뭔가, 캐치, 다루. 다루도, 쳇트야네, 월에로세. 내 나이 비에, 나이 비에 또 너희 아벨이 바르야니 소리 너네 뭐로 간세?
1: 파트리 분다.
0: 이래 빨리 매기룽게 라이트를 잔돌래.
1: 바르야니 소리네 우치니 머다이 나티 감티. 에트룽 게타이 너네 나 아블루. 다루 콘 피에 카버치 너네. 제 아드미 마 머다이 나티. જેનામાં છેલાય નથી એવો આદમી દારૂ પીએ ખુમા અને પછી થાલા થાલા ઠમકા કરે
0: કંગુ